그런가? 그런가? 그런가? 마게레치 대디. 아시스트에다 그러고. 아시스트인다. 아게 치타 네스리아스. 네스리아스. 우레치 네스리아스. 스타 274 하시 티켓 넘버 6. Boda. Boda 150,000. 150,000.